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원탄이 그때 순간에 내가 증거를 이제 탄생되는 그때 우리 이제 됐다 우리 뭐 그 이제 증거를 쓰여 그때 대신에 letting go 이제 너무 돼.